0: 사사위 파노 등나이 인가 보롱노 무마 신장난 여보 나이 꼴라난 거 나이 캐냐난 거 나이 까니 캐똥라난 까 인가 이 또리 저기 음티 이자 비시바 비시똥 니께라이로 응이 푸르보 봉노 사뭉크라롱노 땅리나 꼬야 인가 이 빠야 빠야 사무롱노 클라리나 꼬야타 그 보롱노 틈나 조라 틈나니 조라 마리나이 시타나 조라 사나니 조라 마리나이 보레나 조라 보레나 조라 마리나이 그니 보록 이제 섬모여 꾸는 섬모여 보록 보레디 보레디 히자카이 바사 바사 세라로 보레나 무궁대야 틈나 무궁장나이 그리지바 가 조라 보노 무틈나 보낭나이 그니 보니 봉니 보카노 기타 산토나 보리나 낭고 너는 박랑님 멘탈 너무 진짜 티카냐 난고. 아. 가이저래로 암티여보 탐지뚱의 마튼야 마사야 마타야 마베라야 가이보 봉니 땡서는어 박로로 아니야 멘탈 너무.
1: 아아 아. 아 어버해녀.
0: 아버노 오 거리 시글라사 소상 태프로라고 보 박사박사 그리 버러럭도 버리네 힘보 박사 버리 마야랑 부샤 그리 암티롱 태야지바. 가 앞으로 가 이거 가나지니 딱 보고 언제 자기 부스러 가노 너나 수바 수로이 자라이 오라 만나이 카시네로 가게 보노 제코노 수바 오이 버리리카 가이 어버카 함타
1: 아우 아우
0: 가 부마 부카 수야 파노 부스 자라 딱 보고 파노 수고이 보노 보라 라이리 허망 가이 어제라니 고지니 이거
1: 아우 아우
0: 멘탈 킥 동나자
1: Da da belai.
0: Rogo nai kol mai ya khai mai ya mai ya ka ka nyo ma bu pha. Go jo sa pang ti tur hin dong ha ka nyo bo ba ma ham ya wa thang ti nai. Ba mong ham ya wa tong ti nai u pa ya ham ya ro bai ko thak ti nai.
1: Ao.
0: Ja pro ka nyo i ko bo u ke tham ma ne ro pan.
1: Ao ao.
0: Ka nyo de rai thang ta.
1: Nam bhai nyo. Da belai ham ba ya kon bu khuk zuk bu khuk ka ra na. Ao ha belai ke ham bai khnai tong di logir di.